제비 대왕 그 말 듣고 네 애미 애비가 금년이 나갈 적의 출행날을 폐암날을 받아가지고 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나가더니 그런 뱀화를 당했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색이 되었는디 흥부제비 대왕전이 들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제비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하군방

시간을 지내서 장성을 지내 갈성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저 마루장을 구경하고 창당내 달라 홍광문 지내요 통관을 들어 아니 설비르기 백이로다 요동 질맹지를 순식간이 지내서 강남에서 온 제비가

박살이 골당하여 치세를 살펴보니 세상의 대문막이 주량으로 흘러져 그만큼 성풍해하고 중당행여 해돌아 토목방울이 생겨있고 삼각살이 생겼는디 문물이 빈디노고 붕소이 희희허니 만만 제지금 탕이라 제일라두는 문무지요 상도는 할명이라 흥봉할명 두글 봄이 흥보가 사는지라 처제비 거동로소 박실비 다가로로 거조도 눈높이 떡 남대문과 성나다라 칠팔패배들이지네 해고개를 떠먹구나 동제강을 번건너 남탈령 넘어오구나 두쪽지여

펄펄 날아들며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들보고에 올라앉아 제비말로 군다 치지지지 주지주지 거지 은지 배우 낙지 철지 은지 함지 우지 배우 빼두두두둑 흥국가 보고 서반겨라 흥국가 보고 서반겨라 얼씨구나 떴다 저제비야 네가 어디를 갔다와 천왕, 진왕, 인왕, 후왕, 요소, 씻고, 목에서, 요소, 차로, 네가 뜨냐, 토연병, 방백하야, 오려, 춘광을 보고 와, 일상, 창조를 달아, 도지, 소식을 연고 와, 소상, 동정, 으기를

얼마나 분포박신들 집이다 울고 이제 우리 노래랑 행고양 중간인 앞에다 박씨를 피르르 내려 뒤리고 배운 갈로 올라간다.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더니만 아이고 여보 영감 저 제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툭 떨어뜨리고 가요. 흥부가 저만지서 보더니 아는 줄로 말을 하던 것이었다. 오 그거 그 약방에서 부르기를 백현두라고 부른다던망. 흥부 마누라가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여기 무슨 글씨 썼소. 흥부가 어디 보시 오라 본표라. 그러니까 이 제비가 강남에서 올 적이 서울로 공주로 온 것이 아니라 뺑뺑 돌아서 왔구만. 서울서 본으로 해서 그 은진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또 본으로 청산으로 옥천으로 거기다 연산 은진으로 해서 왔는가. 본 대추 좋단 말은 들었지만은 그 박씨 좋단 말은 금시 초문인데 하여간 저먹지 않은 것을 물어온 게 이상하냐 한번 심어보세. 대장군 안손방이 땅을 깊이 파고 묻었더니 그 후 며칠 지낸 후에 이 병하는 모냥을 모냐 박은 영영 박이로구나 순이 차차

비난 권천 노인 기생이 분명한데 아 박세통이 열었구나. 첫 번에는 까마귀 머리만 종기만 포세기만 당기만 사발만 대전만 장단치는 북통만 끈 것이 두려워.